0: 말이 말이 그런 일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로뉴원 말이 그로.
1: 서퍼 가싱 보라 빨리 단독.
2: 와 메니코 프리안돈 사키 원더로코.
1: 아 부리스로보.
2: 삼분 더 피퉁 버튼 다시 terus 아말하니 감분 그라야. 와 삼분 삼분 메사근 메니코 삼분 멘듬 메니코. 와.
1: 올라뉴원 그로 빠진 벅서 그로 빠진 조켓 그로.
2: 안아쿠 안아쿠 부리소
1: 게 콜라쟁 조겐 브리키 삼부레 브리키 콜라쟁 벤드로만 콜라쟁 벤드로만 야와.